0: 나요.
1: 그래, 아버지. 그래, 아버지. Any missing persons pending?
0: 나 이름 아시아 missing person은 무슨 자음 선생 선생님.
1: She, thank you.
2: I'll find you. Good job on the burger there.
0: That's 21-7 or day drive.
1: Okay.
2: Excuse me.
0: Zero four zero four eight zero four zero.